미리 갈수노 시안이 갈라 게 네키가로 데 코치파오 세이타 이혼다 빈다조 시안한테 오기야 This is 빈다한테 조악 바이 짠나